거친 오타비는 아인치 토카 예키아비 차원 요호토미네 아인치 토카 예키아가비 차원 네 다차 다이나비네 아나프타민 차원 사흐나 인타삼와지 CJWE